그러니까 제사 제다 하나 세근에 했다는데 그때 내가 그랬는데 카마시 무슨 카마시 뒤에 세사 되게 다 그러시나 해지다 다 세사 되고 나면 기사 되고 제가 좀 사면에 그 CBC 노트 라디오 원 길에 대초된 아버다 에라 땅 다이티 세사 되게 다 시간 뒤에 해건 뒤에다 커뮤니티 그 하나 쓰라고 했고 전에가 어쨌든 그래서 필 배탈이라 돈 뒤에 캘레 세크 캘라리 그러나가 나서 이제 커니버는 해건 뒤에 그 타니스 전에 그때 우리 내태 타우디오 군디나 자카리 시야고 전 타이즈 어 기사 되고 제가 하나 센터고 냈던 데가 라티큐는 다 있었네 이 델 불레 전하고 제 군디나 던나 해건 뒤에 전 타이즈 제자 그거라 된데라 대처서 투제 크리터 디슈나 자카리시야 다일라 케네디 이거 디우자 디어 로드 하머스 더 그릴 온 더 빌보드 다나 그지야 케네디